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등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셨습니다. 등산을 왜 하나요? 최초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힐러리 경한테 누가 물었대요. 왜 등산을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 왜 그런 답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물어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산에 왜 오릅니까? 또 산에 올라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거기서 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나요? 종종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서 등산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걸고 죽을 고생을 해서 고산 8000m 이상 되는 고산을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뜻밖에도 많이들 실망한다 그래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숨 돌릴 새도 없고요. 거기 빨리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깃발 하나 꽂고 그리고 아니면 거기 이미 꽂혀있는 깃발 옆에서 사진 하나 찍고 거기 있는 깃발 다시 챙겨서 배낭에 늘 새도 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까딱하면 산에서 다 내려가지 못하고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뭐 특별한 뭐 즐거운 것도 없고 뭐 거기서 감격할 새도 없고 바삐 서둘러서 내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9000m에 가까운 8000m에서 9000m 되는 그런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고산지도 그렇지만 그보다 2-3000m 낮은 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1년 동안에 케냐에 가 있으면서 등산을 즐기는 친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킬리만자로 산 정상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데 올라가서 찍은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사진 한 장도 못 찍었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종종 거기에 그 등산을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해가 진 다음에 캄캄할 때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캠프에서. 그래서 정상에 도착할 때 해가 뜨게 되면 밝아지게 되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깜깜해서 아무 사진도 못 찍었대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밝아졌으면 사진을 찍어야지 왜 그때는 한 장도 또 못 찍었냐 그랬더니 그때 죽을 것 같아서 나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도 고통스러워서 사진기 꺼낼 생각도 못했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낮은 3000m, 2000m 한라산이 1950m에 뭐 백두산이 2600m에 그 정도 되는 산에 올라가면은요.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경할 것도 있고 또 올라가면서 또 즐길 것, 누릴 것도 있습니다. 또 올라가서 천지를 보고 백록담을 보면서 거기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또 포부를 키우는 그런 뿌듯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 정도 되는 산들도 대부분 그 주변에 기후가 썩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구름 끼지 않고 맑게 개인 날씨에서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정상에 있는 천지나 백록담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항상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동네에 있는 뒷산 등산하는 게 훨씬 즐길 게 많습니다. 그저 뭐 50m, 100m, 200m 되는 동네 뒷산을 등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떠날 때도 즐겁고요. 걸어가면서도 즐겁고 올라가면서 계절에 맞춰서 주변의 모든 산의 아름다운 거 다 볼 수 있고요. 올라가면서 여유 있게 운동도 하고 또 심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즐겁게 얘기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정상에 가도 거기서 여유 있게 앉아서 뭐 100m, 200m만 돼도 밑에 넓게 보이니까요. 거기서 밑에 펼쳐져 있는
넓은 땅을 보면서 거기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거기서 소리쳐 외치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거기서 참 바쁘게 얽혀 살고 있었던 인생에서 조금 벗어나 마음을 탁 트이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품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오히려 동네 산에서 가능합니다. 종종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취와 목표 그리고 그 목표와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산을 올라가는 등산에 많이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높은 산 정상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북한 단어이긴 하지만요. 그 정상에 종종 도달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 왜 가는지 잘 모르면서 간 김에 남들 못 가는 길이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부러워하죠. 아 대단하다. 근데 정상에 그렇게 온 인생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그냥 쓰레기만 있고 바람에 그냥 다 마모된 그런 황량한 바위 한 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 있냐면요. 인생에 남이 이루지 못한 정상, 남이 가보지 못한 정상 올라가면 거기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일수록 고산일수록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성취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성취지.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인증사진만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진짜 성취.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가 얼어 죽고 그리고 거기서 뒤늦게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타이밍을 못 맞추고 뒤늦게 내려오기를 시작하다가 결국은 다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2, 3천미터 정도 미국에서 2, 3천미터 정도 산은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가다가 올라가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를 가려고 해도 어떨 때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막상 올라가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온 인류를 건지는 높은 고산을 정복하지는 못해도 뒷산 올라가듯이 내 가족들 챙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겨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그게 훨씬 즐거운 일이 많아요. 그게 훨씬 더 누릴 일들이 많아요. 그게 훨씬 더 그 즐거움의 자리, 성취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아니라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등산한 이 산은 고산이 아닙니다. 동네 뒷산 같은 데입니다. 끽해야 50m, 100m, 뭐 100m.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설교, 교훈.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산, 그냥 조그마한 언덕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올라가신 이 산은 아무나 가지 못하고 너무도 너무도 위대한 성취에 해당되는 높은 산을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가 올라갈 수 있는 인생에서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동산과 같은 성취, 그런 작은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퀄리티 타임을 가지시려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려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자기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확보하려고 가셨어요.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계속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장시간의 설교를 하는 바쁜 사역의 일정을 잠시 멈추시고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지금의 골란고원 쪽, 시리아 쪽, 조르단 쪽으로 건너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왜요? 거기에 제자들과 12명과 따로 좀 지내고 싶으셔서 그곳에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나가야 될 그 사도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중한 시간, 누릴 만한 시간, 값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서 확보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그 산 밑에 모여든 거예요. 성인 남자들만약 5천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어쩌면 2만 명에 가까운 큰 무리가 몰려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5천명을 5병이어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먹이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끔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작은 성취, 우리 인생에 내 곁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가끔 조그만한 인생의 성취를 통해서 올라가 함께 누리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인생의 작은 언덕, 작은 산과 같은 그런 성취의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작은 인생의 정상에서 아직도 그 정상 밑에 남아있는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정상에 올라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정상 밑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는지 그 몇 가지 비결들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의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상에서 조그마한 성취가 있을 때 이제는 바쁘게 쫓겨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동안에 내가 수고한 열매를 좀 누리고 그동안에

나도 좀 내가 수고한 것에 덕을 보고 이제는 나도 이제 좀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유 있게 누려야지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올라갔을 때 사실은 12명 데리고 조용히 오붓하게 뚝 떨어진 인가를 벗어나고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는데 수만 명에게 그냥 둘러싸이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큰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와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1,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사역을 했더니 그 결과로 이렇게 구름 같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구나 라고 그것을 사역의 열매로 간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따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야라고 그 결과에 감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모였을 적에 예수님께서 또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 사람들인가 이들에게 내가 또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 배고프게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처지에 있다가 그래도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잠시 우리의 인생의 조그만한 성취를 이루어 그 성취의 정상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 눈에 아직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종종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도 다 거쳤어. 좀 더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벗어날 수 있어. 이 정도 생각이 들지. 그때 그들을 향하여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게 되질 않습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셀프 모티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때 주님께서 야, 쟤네들 불쌍하지 않니? 쟤네들 굶주리지 않았니? 쟤네들 배고프겠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쉼을 만끽하고 내 수고의 열매, 내 성공의 열매를 내가 늘 누리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먹이고 채우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동을 시작하게 돼.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에게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조그만한 성취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해주는 위로부터 들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주변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을 해줍니다. 너 거기서 혼자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아직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한 끼라도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누군가가 그걸 지적을 해줍니다. 하는 경우 인생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까지 생각이 갔을 때 많은 경우요.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찾지를 않아요. 그때 가서 또 자기가 결정해서 아니에요. 그럴 때 위로부터 들리는 말씀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때 내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럴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 사람들 배고프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빌립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서 먹인다고 해도 아마 배불리 먹게는 못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빌립의 대답은요. 지금 수천 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굶주려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안타깝기만 하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축복해 주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서야, 판단해서야.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그 계산만 하고 앉았어요. 이 세상에 굶주린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럴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과 수만 명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지 못해도, 2만 명을 먹이지 못해도 굶주린 사람이 내게 있으면 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 수백만 달러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수천만 달러 가지고도 안 될지 몰라요. 불가능한 일이야.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1불, 2불, 3불은 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저 빵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원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자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벌어졌던 일이 기적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부터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뭐든지 잘 모르고 있으면 신비하다가 더 알게 되면 신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숙이 연구하고 신학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 중에서요, 애초부터 기적을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국 성공회는 공식적으로 기적을 안 믿는 게 교리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다. 이게 교회의 공식 교리입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고 신학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물리학을 연구해서 그렇습니다.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물리학을 연구해도요, 금방 깨달아요. 이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물리학의 법칙으로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계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이룰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럴 때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이. 그게 안드레의 표현대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 너 온 인류의 기근의 문제 네가 책임져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네가 가진 건. 우리 인생에 사람들마다 인생마다 다 다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10m 언덕에 올라가서 쉴 수도 있고요. 20m 언덕에 올라가서 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m 정상에 올라가서, 아, 내가 수고 많이 했지.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10m 정상의 업적이건 아니면 100m에 올라가는 성취건 상관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하려고 할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종종 그 인생에 조그만한 성취를 이룬 언덕 위에 섰을 때 혼자 있으면요, 아무리 위에서 음성이 들려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곁에 몇 명이 같이 있어야 돼. 몇 명이 뜻을 맞추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 온 세상에 딴 생각을 하더라도요, 내 곁에 있는 서너 명이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 우리가 우리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 우리가 일단 해야지. 그것을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료들이고요. 셀교회의 가족들이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교우들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해야 되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계속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다른 본문에 보면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는 지시가 내렸을 때 제자들은 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시는지 전혀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 하나만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왜 그런 걸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네 그거 하나만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조그만한 부담의 말씀 하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가서 나눠주라고 했죠.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벌어지는 기근의 원인과 또 굶주림의 원인과 또 평화가 없이 분쟁이 벌어지는 원인 이런 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It's not your job.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나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조그만한 오늘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명령과 지시와 하나님의 주시는 부담 하나에 순종하면 충분해요. 그랬을 때 기적이 벌어졌죠. 그곳에 5,0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만 명, 2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조각씩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2 바구니에 가득 찬 조각들을 거두었습니다. 왜 12 바구니였을까요? 그때 발로 뛴 사람이 12명이었으니까 각자 바구니 하나씩 들고 뛰었겠죠. 각자가 들고 뛰었던 그 바구니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은 바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열두 바구니 하나씩 차고 갔겠죠. 그 차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고향 가서 자기 가족들 줬겠죠.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그만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넉넉한 축복을 주셔서 이제 내가 잠시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했을 때, 그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것을 부둥켜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조그만한 거 베풀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태어 수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일이 벌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던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남은 것만 챙겨도요 나중에 바다 건너가서 갈릴리 호수 건너가서 가족들한테 며칠 몇 날 먹을 음식을 선심 쓸 만큼요 넉넉하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한 바구니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그 군중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가 구제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족을 채우는 게 구제입니다. 그 구제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육신이 배고프고 고통받는 걸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래요. 그러면 그 측은히 여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대신에 판단을 합니다. 무슨 판단이냐면 이 무리들을 먹이고 나면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구제를 했으면 그 구제의 결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야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측은한 마음으로 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이고 조건부의 구제지. 여러분 이 무리가 오리라한 그 선지자다라고 환성을 올렸을 때 그게 복음 전하는데 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메시아, 그들을 위해서 영생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유대민족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란이에요. 그게 정치적인 반란이에요. 그게 쿠데타예요. 그럼 반란으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었죠. 똑같은 군중,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모였을 적에 그들에게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기근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기아를 해결해 주는 거 그거 다 쓸데없어. 그들이 결국은 기독교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해가 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힐지도 몰라. 그 계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해야 돼요. 구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을 조금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이 있어서 그들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즉각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골짜기건 산꼭대기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신 그 아버지를 조금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큰 무리를 사람을 보실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본능적인 성품, 본능적인 반응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조건 걸면 안 됩니다. 그냥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셨기에 예수님이 인도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그래도 내가 헤매지 않고 조그만한 인생의 성취의 산 정상에 언덕의 정상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 지금 10m 정상도 아니고요.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에서도 버지니아에서도 북버지니아에서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류의 꼭대기 1%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이게 왜 정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왜 내가 정상에 와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99%는요. 저 밑에 있어요. 어쩌다가 몇 명, 어쩌다가 내 동창들 수백 명 중에서 한두 명 나보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것만 보고 계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나눠줄 거, 남은 거, 여유가 있구나를 발견. 그 다음에는요, 저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가 나 진짜 필요한지 그거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민족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온 인류를 책임질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으세요.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베풀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이래도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만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정성에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셔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돼. 한 달 후에 5월 13일, 14일, 15일 사흘 동안 가까운 데 덜레스 엑스포 센터에서 3만 명의 발런티어들이 모여서 500만 개의 식량 패키지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 식량은 그때까지 100만 불을 모금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한 2,000불 정도 이미 모았는데 이 집사님들이 또 목표를 정상의 높이를 높이 잡으셔서 만 불로 잡으셔가지고 우리 주최 측에다가 만 불 약정을 했어요. 그 만 불이 어떻게 모일까요? 한 분이 덜커덕 만 불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태세요. 내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00만 불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서 식량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500만 개의 한 끼 분량의 식량으로 포장하는 것을 인건비 들이지 않고 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전달할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실제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내게 될 거예요. 비용이 또 들어요. 보내는 운송비. 그거는 그거 받는 선교사님들이 모금해서 대게 될 거예요. 뭐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2시간 시간 내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이 몇 불이건 몇십 불이건 몇백 불이건 내가 있는 그 정상에 어울리는 그 언덕의 높이에 어울리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하는 것에 비례할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수백만 배의 일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질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규모가 큰 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5천명 한 끼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서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14,000명의 아이들을 1년 내내 먹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누릴만한 산정상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낮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 그 작은 할 수 있는 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종교란 인간의 절대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든 가장 멋진 예술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수님은 예술품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품은 아니고 기호품이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다. 있으면 멋져 보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며 이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상업적 광고 없이 순수한 말씀과 찬양만을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BBN 방송은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BBN에 상업적 광고가 없는 이유는요, 성경적 원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즉 죄인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전혀 돈으로 사고 파는 상업적인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의 사역에 필요한 비용은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에 의해 채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을 듣다 보면 말씀 50%와 찬양 50%를 사용하므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최상의 은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BN 방송의 이러한 구성 운영 원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아가며 여러분 마음에 귀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한 부인이 런던 역 앞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사실은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말씀이라고요? 그 여인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저는 오랫동안 런던 역에서 승객들의 표를 조사하던 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표를 건네주고 갈 때마다 밝고 명랑한 웃음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하곤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미소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 어느 날 아침이었죠. 나는 당신이 손에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그 성경책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BBN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미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보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귀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려건대 내 정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희로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4: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담아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2: 제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청으로 설청으로 내어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로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묘와 애굽에 문치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휘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포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4장에서 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는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참된 자유를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할랜드 데이비스 샌더슨은 65세 나이에 군에서 대령으로 은퇴하고 특별히 할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소일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락의자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에게는 그리 흥분된 재미있는 의욕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는 어렸을 적 어머니가 적어주셨던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우연히 보게 되고 닭 요리를 개발하여 지금 전 세계에 KFC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미국의 기업인이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어 무료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시피를 찾으실 것이며 그분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bmbi.org입니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의 발단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거나 또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또 무시당한 감정은 교회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하며 존경할 줄 아는 지혜로운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밀레도 해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통하여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바울의 메시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번 방송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부탁하노니 한 표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모든 곳에 언제나 계십니다. 바울이 그들을 일단 떠나게 되면 다시는 육신적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몸으로 떠나 있을 때라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이 떠나 있을지라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친히 지도하셔서 저자들의 개인적인 개개인의 성격이 반영되기는 했으나 그들이 선택한 단어들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결과로 그들이 기록한 것을 무호하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모든 행위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 성경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실제적인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은 정반대의 것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주시는 호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의의 미묘한 의미를 포착하십니까? 정반대의 것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주시는 호의가 은혜라고 정의를 내린 분은 아이언 사이스 목사님이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반대의 것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우리들이 바른 것과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에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선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죄 없으신 정결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태초로부터 죄로 특징지어져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야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유죄 선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죄인들이 그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그 정반대의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의 일에 있어 성숙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제게 있어서 신자의 삶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흥미로운 비유 중에 단어들은 출생, 성장, 그리고 죽음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새로 태어난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혹은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새롭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동안만 갓난아기로 머무른 것처럼 잠시 그렇게 하시죠. 어린아이로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서 우리가 중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 성숙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음식물과 영양분의 섭취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단단한 고기를 주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하여 단단한 고기를 먹는 것이 성장의 축도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여노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봐서 젖을 먹는 것은 갓난 아기라는 표시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이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현지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는지 몰랐던 겁니다. 편지를 받을 때는 언제나 빨리 열어서 내용을 쭉 살펴봅니다. 그러나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이 목사님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간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더 읽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공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비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사랑의 편지와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깊이 숨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는 기회, 이런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잘 자라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12년 전에, 그리고 불과 몇년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더 머물러 살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더욱 배워간다면, 5년 후에 우리가 가지는 이 지식에 비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케 할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할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룩해 하심이라는 이런 말,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것을 아는 것은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아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업은 계산할 수도 없고 다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생각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이것이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유업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님께서 방송 청취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아직 감사를 표현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걱정 없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세상에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을 인터넷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인터넷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방송 사역에 함께 물질로 동참하시고자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면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양 같아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며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던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4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복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1%의 오차 그리고 99%의 정확도라면 상당한 대단한 정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99%가 정확하지만 1%의 실수 또는 오차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170만 개의 퍼스트 클래스 우편물이 분실된다고 합니다. 매년 의사 또는 간호사들이 3만 5천 명의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매년 200만 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5분씩 전화가 불통된다고 합니다. 1%의 실수, 1%의 오차가 이러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1%의 오차가 있으면 우리는 하루에 15분씩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1%의 오차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옳지 못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현대 교회 가운데에도 사탄의 이 전략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사건, 즉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천 명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스펙테큘러한, 문자 그대로 엄청난 이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첫 번째 표적에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심을 선포하시며 또한 증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시라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38년 묵었던 죄를 정결케 하시며 그에게 앞으로 38년의 소망의 삶을 그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려는 사건 오병이의 사건은 참으로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클 뿐 아니고 그 결과가 참으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것을 이 무리가 완전히 오해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던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설명하기를 그 이유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5장에 있는 그 명절을 우리가 초막절로 이해한다면 오늘 6장에 있는 이 사건은 32년 4월경 즉 유월절에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즈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 사건 이후 1년 지난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5절로 9절에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을 제목하기를 제자들의 중간고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음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빌립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아마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이기에 그에게 이 문제를 내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 문제를 내시며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시험코자 빌립의 믿음을 메시아이신 당신에 대한 빌립의 이해를 측정해 보시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문제를 내십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당시에 약 8개월 정도의 임금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며 이게 빌립의 답이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었고 상식적이며 당연한 보고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을 집어넣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빌립의 계산 가운데는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이제 또 대책을 강구합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들고 나와 그러나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당시에 런치박스였습니다. 먹을 만한 떡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짭짤하게 절인 물고기. 그래 물고기와 떡을 같이 먹으면 대충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점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안드레의 빌립과 거의 같은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든 해주셔야겠습니다가 정답이었으나 둘 다 이 답을 미스하고 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해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에 이렇게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말씀하시며 당신이 직접 이들을 먹이실 것을 시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 기도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 준비 작업이 아니었고 그냥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병이어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이 떡과 이 물고기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이어서 이 떡과 생선을 나눠 주었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 도대체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양의 고기와 떡으로 바뀌었을 것인가? 답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눠주실 때 계속 여기서 나왔을 것인가 아니면 열두 바구니에서 계속 나왔는지 알 길이 없으나 어쨌든 5,000명을 다 먹이고 맙니다. 아니 말씀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배가 부를 만큼 그들을 다 먹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 행하신 많은 표적이었지만 5,000명의 남자들의 만개의 눈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친다면 약 2만 명 정도, 약 4만 개의 눈이 보는 가운데 이 기적은 벌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인상 깊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 이번에 사장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에 제가 예수님께서 리모컨의 시조라고 말씀드렸죠. 리모컨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뭐의 원조세요? 뷔페 식당의 원조이십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게 해 주셨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밥을 엄청나게 배불리 원하는 대로 시컷 먹고 돌아가는 그래 뷔페 식당을 새롭게 개설하신 예수님. 문제는 그 다음에 14절 이하의 이 표적의 결과입니다. 표적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보시죠.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자 이 무리는 이구동성으로 구약에 예언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이들은 기뻐합니다. 그 선지자가 오셨다고. 그러나 15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빵을 공급하는 떡을 공급하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기에 거기에 중요한 표현은 억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온 것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달리 떡을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군중의 무리의 의도를 아시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겠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법민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동시에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의 의도를 깨끗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겨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통하여 떡을 주는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사기 원하시는 예수님. 단지 배고픔과 가난함에서의 해방이 아니요 죄로 인한 저주와 죄로 인한 영원한 불만족 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의 임금 되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당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에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The King of the Kings, 버거킹이 아니시고 The King of the Kings,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은 King's Burger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King's Burger는 영원한 생명이며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 그게 King's Burger입니다. 앞으로 다니시다가 버거킹 보시다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버거킹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킹, 왕 중에 왕이신 그 킹스 버거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며 이 사건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약 4만 개의 줄다발, 4만 개의 눈이 보는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스펙테큘러하게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스케일의 장대한 이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며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사건을 하나의 시청각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사건을 통해 당신이 엄청난 분이심을, 당신이 대단한 분이심을, 당신이 참으로 왕 중의 왕이심을, 2만 명도 그 자리에 즉석으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니 그 오병이어도 실상은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였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도 원래 그 예수님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하려는 그런 노력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기적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 소년이 자기의 런치를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내놓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숨겼던 런치를 다 꺼내서 먹기 때문에 모두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배불리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엄청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 사건을 펼쳐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은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참으로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 사건을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하기, 3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영원히 만나 대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고자 하는 떡은 바로 다름이 아닌 바로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떡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기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떡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떡을 나눠주기 위해 오신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요. 예수님 오신 참된 목적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즉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깨뜨시고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영혼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6장 1절로 15절까지 오병이의 기적,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기적을 베푸셨으며 오병이의 사건은 이 교훈을 위한 시청각 교육 재료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공급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방문하셨고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셨습니다.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영어로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우리가 먹는 것이 다 오늘의 내 모습을 형성한다.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이. 저를 보세요. 이게 먹은 결과. 한국 가서 먹고 왔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으로 바뀐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금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즉 떡 주기를 거부하시고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학자 리처드 니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이 없는 왕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이 없는 왕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한다.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질병 없는 건강을 보장해 주는 왕국을 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그 십자가는 곧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그 십자가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 생각하며 죄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부하며 복음으로

0: 부터 도망쳐 가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생각과 갈망에 부응하여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설교한다고 연설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종류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간직해 두지만 전기가 나가면 썩게 될 음식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통해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식욕을 바꿔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썩을 그 떡 말고 더 좋아해야 될, 더 맛있게 먹어야 될 떡이 있기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신의 떡보다 생명의 떡이 더 맛이 있고 고귀함을 알려주시려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과 그 음식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며 생명의 떡이십니다. 킹스 버거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이미 취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지 맙시다. 죄인인 우리는 미련함에 중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중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대로 구별치 못하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헷갈리는 그러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귀한 것을 더 많이 취하며 천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오늘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예쁜 얼굴과 근육질의 체구를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좋으나 말씀을 싫어하던 세대였고 기적을 찾고 있으나 말씀을 싫어하는 오늘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세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상당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노래인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데 물만 먹고 가는, 떡만 먹고 가는, 표정만 보고 가는. 어떤 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되기를 거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의 미련함에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를 운운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선지자라 칭송했으나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는 거부 했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심경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착잡한 심경, 그 안타까워하시던 심경,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노력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그 표적이 시사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저 배가 부른 것 때문에 다시 나를 찾는구나라고 주님께서 개탄하셨습니다. Economy stupid. 그런 얘기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구절이 기억나세요? 1992년 빌 클린턴 선거할 때 제임스 카빌 그 선거 캠페인 헤드였던 제임스 카빌이 사용했던 문구였습니다. Stupid. Economy stupid. 경제가 중요하지 멍청하기는. 이게 먹혀 들어갔고 빌 클린턴이 당선됐습니다. 선거 슬로건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코노미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전부인 것을 이코노미 스튜핏 이러한 조류가 이러한 시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핍절했던 유대인들 예수님 떡 만드시는 모습 보고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이 주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이 말씀을 반복하시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많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화란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이것도 이상하죠. 영어 표현에 useful이라는 표현이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useful 하신가요? 예수님이 과연 쓸모있는 존재 인가? 예수님 꽤 도움되는 존재인가? 예수님 내게 유용한 존재인가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임금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며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으며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소위 신자들이 혹이라 있지 아니한가 삼가 두렵습니다. 설교자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유스프란 존재로 유용한 존재로 조금 꽤 쓸모가 있는 존재로 수단으로 도구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삼가하셔야 될 것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용한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의 섬김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신 분이기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 다 드려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엄청난 스펙테큘러하신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소중하신 분이시며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할 요소일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인 예수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뵈며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극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속에서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며 우리도 그 모습 담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앞에 선물로 주시며 영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 닮아 향기로운 꽃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 버거킹이 아니시고요. 왕 중에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내가 흠모해야 될 대상이며 내가 헌신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는 엄청난 대단한 스펙테큘러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복하시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겸손히 허리를 굽히며 우리 마음을 묶어 정성을 다하여 그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그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임금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임금 되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엉뚱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는 마십시다. 내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십시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엄청나신 우리 예수님, 이 정도의 기적을 쉽게 전개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 모든 기적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건축하신 천국과 그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옷차림과 생각과 행동은 천국의 삶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듣고 부르는 음악 또한 세상과는 달리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BBN이 보내드리는 찬양은 구별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서의 구별된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리버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81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이었던 리버만은 9살 때에 단돈 5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 맨하튼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버먼은 74살에 은퇴한 후에 노인정에서 체스를 두며 소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체스 파트너가 약속을 어겨서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젊은 봉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시지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리버먼은 화실을 찾았고 그때부터 10주간 교육을 받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화가 리버먼은 일약 원시인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로 불리웠고 그림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01살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을 시작하기에도 너무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인터넷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침투해서 컴퓨터 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나와서 그동안 고생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데이터들을 지워버리거나 파괴해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죄가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긴 하지만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자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늘의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날개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공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배의 강한 엔진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배를 떠받쳐주는 물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먼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거 대체 어떻게 된 날씨가 이래? 모두 죽으라는 건가?
1: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가 있겠어요? 몇 년째 날씨가 이 모양이니 원.
2: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심각한 가뭄이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고 과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울물은 말라붙고 이제 마실 물도 몇 방울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0: 여보, 우리 떠납시다.
1: 안, 무슨 말이에요?
0: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겠잖아. 다른 땅으로 떠나자고.
1: 어디로 말인가요?
0: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 살기가 좋다고 그러더구만. 그곳으로 떠납시다. 자, 빨리 애들을 불러서 준비를 시켜요.
2: 하긴 그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날마다 줄을 이었습니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부터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아버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0: 그래, 가자. 작은 애도 준비됐냐?
4: 예, 아버지.
2: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지금 오랫동안 살아오던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4: 저,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신다고요?
0: 그래. 나도 가본 적은 없다마는 아무리 한다 해도 여기 갔겠냐?
1: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인데 왜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살기가 어려울까요?
0: 아, 그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이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라고.
2: 그들은 동쪽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여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마련했습니다.
5: 이것 봐요, 이스라엘 양반.
6: 아유, 예. 왜 그러십니까?
5: 그 아들들이 다 컸던데 장가를 드려야죠.
1: 아유, 어디 혹시 좋은 색식감이 없을까요?
5: 어, 있지. 아들들이 아주 착실해 보이던데 사람은 착실한 게 으뜸이지.
6: 그럼 아들이 둘이니 모두 색식감을 좀 알아봐 주세요.
1: 아, 이 여보, 아, 그런데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모압 색시를 맞아들여도 괜찮을까요?
0: 아, 우리도 여기 와서 살고 있지 않소.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야. 민족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2: 이들 두 아들은 각기 모압 쪽의 색시를 얻어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의 색시가 바로 룻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고된 일 끝에 병을 얻어 죽어버리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4: 저, 아주머니! 아주머니!
1: 아유, 왜 이렇게 후들갑을 떨어?
4: 저, 아드님 어디 갔어요?
1: 일 나갔지.
4: 아, 저편 산무통이로 갔죠?
1: 그래, 산을 갈아서 밭을 갈아봄하고 새벽에 나갔지.
4: 아, 이거 그럼 틀림없네. 두 아드님이네요.
1: 아니, 뭔데?
4: 아니, 저, 산에서 바위가 굴러서 두 사람이 모두...
1: 아, 아니, 뭐라고? 아니, 내 아들 둘이 모두...
2: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두 며느리들만이 남았습니다.
7: 어머니,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세요. 다시 일어나서 굳세게 살아가셔야죠.
1: 오냐, 고맙다. 너도 남편을 잃어 그 슬픔이 보통이 아닐 텐데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7: 어쨌든 남은 식구들이 이제 다시 잘 살아야 돌아가신 분들도 하늘나라에서 안심할 거 아닙니까?
1: 오냐 오냐, 그래. 어이구 세상에, 나를 죽게 하셔야지. 죄 없는 내 아들들을.
7: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슬픔을 이겨내셔야죠.
1: 고맙다. 넌 정말 천사야.
2: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8: 아이고, 그만해요. 어머니 혼자 알아서 하셔야지. 날마다 그렇게 달래고 얼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7: 아니에요, 형님. 어머니 나이가 드셨으니 우리보다 더 슬픔을 견디지 못해요. 이럴 때일수록 간곡히 위로를 해드려야죠.
8: 아이고, 나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 나 살아갈 일이 암담한데 동생은 걱정도 없는 모양이지.
2: 효성이 극진하고 마음씨가 아름다운 룻에 비하여 큰 며느리는 반대였습니다. 냉정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8: 어머니,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9: 그래, 할 말이 좀 있다.
8: 말씀하세요.
9: 우리 이곳을 떠나자.
7: 아니, 어디로요?
9: 난 너무 슬퍼서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이스라엘에 이젠 가뭄이 그치고 풍년이 계속되고 있다 하니 우리 그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8: 글쎄요, 동생은 어때?
7: 어머니가 가자고 그러시면 가야죠.
9: 그래, 얘야 고맙구나.
2: 큰 며느리는 내키지 않았지만 별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8: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왜 이스라엘까지 따라가야 해? 아이고, 운수도 정말 이렇게 나쁠까?
2: 세 사람의 여인은 서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길은 멀고 여행은 힘들었습니다.
8: 아유, 죽겠네. 아유, 아유, 다리, 아유, 다리. 아, 손 대지 마. 아니, 동서는 힘이 있는 모양인데 보통이 좀 들어줘.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
2: 당시 보통 사람들의 여행은 모두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부자가 되어야 나귀나 낙타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9: 얘들아, 할 말이 있다.
7: 왜 그러세요, 어머니?
9: 너희들은 과부가 아니냐.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7: 무슨 말씀이세요?
9: 난 내 생각만 하고 내 고향이니까 너희들을 데리고 가려 들었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고향에서 살아야지. 자, 나 혼자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7: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게 해주세요.
9: 아니야. 제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다오.
2: 사막 한가운데서 세 사람의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8: 동생, 가자고. 어머니도 가라고 그러시잖아.
9: 그래, 너희들은 돌아가야 된다.
2: 두 사람의 며느리는 별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던 둘째 며느리 룻.
7: 형님, 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님 혼자 돌아가세요.
8: 알아서 해. 나는 좌우간 갈 테니까.
2: 착한 며느리 룻만이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갑니다.
7: 어머니, 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평생 모시겠습니다.
10: 아니, 왜들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11: 예,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10: 아, 그래? 그럼 다른 가족들도 다들 같이 왔다더냐?
11: 아닙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다 합니다.
10: 안 됐구나. 그 사람은 내 친척인데 가서 살 집이라도 좀 손봐주고 오너라.
2: 이 사람은 베들레헴 부근에서 가장 큰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큰 부자였지만 인정이 많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아니, 돌아오시기는 했지만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9: 염려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7: 어머니, 제가 일거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12: 하긴 지금은 보리 추수철이니까 당분간 밭일은 많을 거야.
2: 그들은 본래 가난한 집안이었으니 돌아와 본들 살림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7: 저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일거리를 조금만 주세요.
2: 돌아오자마자 룻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부지런하게 일을 계속합니다.
13: 아이고, 저 여자 보통이 아니네.
12: 글쎄 말이야.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보통이 아니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짜증나는 얼굴을 하는 데가 없어.
13: 여기 오지 않아도 자기 고향에서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글쎄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구먼.
2: 마을 사람들의 룻에 대한 태도는 달라집니다. 모압 사람이라고 하여 깔보았던 시선들이 점점 감탄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아가야, 힘들지?
7: 아니에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9: 아니야. 너를 일보내고 난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마치 너를 일이나 시키려고 데려온 것 같구나.
7: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일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정말 전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2: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훌륭했습니다. 이윽고 보리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9: 이제 일거리가 다 떨어졌으니 야단 났구나. 가난한 마을이라 어디 일거리도 변변치 않을 텐데 우리 밭이라곤 손바닥만한 것뿐이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나가나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구나.
2: 그들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어려운 시절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룻은 부자인 보아스의 집에 찾아갑니다.
14: 무슨 일이신가요?
7: 저 나으리를 좀 뵙고 싶은데요.
14: 예, 나으리는 일을 보러 베들레헴에 들어가셨습니다. 일주일이 넘어야 돌아오실 겁니다.
7: 아, 저 그럼 대신 부탁 좀 해도 될까요?
14: 예, 하세요.
7: 보리밭의 추수가 다 끝났는데 이제 이삭을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14: 당연히 주워야지요.
7: 그럼 이삭을 다 줍고 난 밭에서 제가 그 나머지를 좀 주워가도 될까요?
14: 아, 그거야 가만두면 새들이 주워먹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7: 정말 고맙습니다.
2: 다음 날부터 룻은 이삭 줍는 여인이 됩니다.
13: 아이고, 그거 하루 종일 주워봐야 한 움큼도 안 될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나 그래?
2: 사람들은 이삭 줍는 룻을 보며 혀를 찹니다. 그러나 룻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새벽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보아스는 자기 집 마루 위에서 밭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15: 저기,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
14: 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15: 아, 그 여자?
14: 예, 저에게 와서는 한번 죽고 난 밭에서 나머지를 줘도 되느냐고 묻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15: 당연히 그러라고 해야지. 그런데 저거 저렇게 해서 하루 종일 뭘 가져갈 수 있겠나?
14: 예, 변변치가 않습니다. 종일 주워봐야 두어 바구니밖에 안 됩니다.
15: 그런데도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한단 말이지?
14: 예.
2: 보아스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15: 사람이 저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다니.
2: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보아스.
15: 이봐라.
14: 예.
15: 이삭을 몇 가마니만 가져오너라.
14: 예?
15: 그걸 저 여인이 줘야 할 밭에 오늘 밤 몰래 뿌려놔라.
14: 아, 예, 알겠습니다.
2: 다음 날도 새벽처럼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빠뜨려져 있는 이삭을 찾아내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삭이 많이 있지? 어제는 안 그랬는데.
2: 그는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7: 아, 이 밭은 아직 안 좋은 밭인가? 그래, 틀림없이 그런가 봐.
2: 잠자코 그냥 주워 담아도 되련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 이건 틀림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깜빡 빼먹어버리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 가서 일러드려야지.
2: 룻은 정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보아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7: 저 나으리? 밭에 아직 이삭을 줍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먼저 주우시면 그 다음에 제가 줍겠습니다.
15: 아니, 우리는 이삭을 모두 주었다고 하던데.
7: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은 밭이 있습니다.
2: 보아스는 다시 한번 감탄을 합니다.
15: 이 여인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기까지 하구나.
2: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루스의 시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1: 아이고, 나으리, 웬일이십니까?
15: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1: 아니, 저 같은 것에게 무슨 부탁을...
15: 다름이 아니라 며느리가 이왕 과부가 됐으니 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예? 나으리가요?
15: 그렇게 마음씨가 곱고 성실한 여자는 흔치 않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하나만 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맞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2: 이 놀라운 소식은 널리 퍼집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노인들은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16: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보아스는 우리 마을의 지도자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모압의 가난한 여자를, 아니 그것도 과부를 부인으로 맞아들인단 말이냐?
17: 이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옷이다.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18: 그럼 막아야 하고 말이요.
2: 사람들이 몰려가서 만류를 합니다.
16: 이것 보시오, 보아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17: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오. 모압 족속들은 야만인이고 무식한 종족들이오.
15: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여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16: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자는 거요?
15: 여러분이 나를 배신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훌륭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찬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말하자면 보아스는 신분과 국적을 모두 무시하고 당시로서는 놀라운 결혼을 올려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0: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1: 신나고 재미있는 비밀 어린이 방송입니다.
2: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인 헤비타드 운동은 밀라드 퓰르라는 변호사요 사업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28세에 백만 장자가 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돈이 전부인 당신의 인생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하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는 과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고민했으며 그 결과 일체의 재산을 팔아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으나 행복을 찾았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헤비타드 관계자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욕심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림으로 이웃을 찾고 쾌락을 잃어버린 대신 영향력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과의 만남이요, 나아가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반드시 유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어 그의 모습을 변화시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아마도 상상을 초월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안드레와 요한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다섯 권이나 기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된 전도자가 되었고 안드레는 시몬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고 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BBN ITL 카드를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서 불우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전도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죠.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2000년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는 병이 루게릭이죠. 이 병으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12년 동안 투병을 하셨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3년 전이었는데 누군가가 왜 하나님이 아직도 목사님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제게 좋은 대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도 항상 답을 얻는 데만 집착한다면은 진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부부의 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부부들의 지혜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대요. 목사님은 병으로 장애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루게리 병이 그런 병이죠. 다음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길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현재 그저 오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형구조를 당신의 자동차 안과 화장실 거울 위에다가 그리고 자기 침대 옆에 붙여놨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써서 자동차에 화장실에 자기 침대 옆에 붙여놨대요. 목사님께서는 걱정이 될 때마다 이 진리의 생각을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곤 했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목사님의 그런 행동이 우리의 걱정을 신뢰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오늘밖에 없죠. 오늘에 전념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않는 것. 가서 또 내일 걱정하지, 내일 걱정까지 오늘 할 필요 없죠. 이런데 도움이 되는 성경구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은 어디다가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고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죄를 범하였던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두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데 뇌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포함이 된다면 뇌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마음속에 큰 평안과 죄 용서함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누리시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든 빚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빚을 면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면제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죄가 해결되었음에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들은 바로 그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남은 빚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미성년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 가족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0: 본래 미성년자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 그들에게 드는 비용을 가족들이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규정을 중단함으로 더 이상 새로 부과되는 비용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기 전에 미납된 비용은 여전히 가족들의 빚으로 남아 그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아있는 빚은 살아가기에 급급한 가난한 가정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르러 카운티 당국은 미납된 빚마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7년마다 한 번씩 부채를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는 빚이 없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면제 연료는 바로 예수를 의미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죄가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면제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면제년 이후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은 빚이 없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옭아매일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남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만 그 죄마저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채무의 탕감을 기억하심으로써 항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 ...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체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찬양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방송을 들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송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찬양을 들려드리는 것이 저희 BBN 방송의 운영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BBN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청취율에 매여서 방송 원리를 바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BBN 방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의 매력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저희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 광고 방송도 없이 또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팔거나 매매하는 행위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필요를 오직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살인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걱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긴장된 분위기, 잠 못 이루는 밤, 또 경쟁과 실패의 공포, 환경에 요구하는 번민 때문에 감정의 압박을 받아서 생명의 원천을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둘째는 분노인데요. 욥기서 19장 2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오물이요, 또 자신에게는 음독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의심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이나 또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마치 지옥의 형상과 같아서 살생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걱정, 분노, 의심이라고 하는 살인범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등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등산을 왜 하나요? 최초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힐러리 경한테 누가 물었대요. 왜 등산을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 왜 그런 답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물어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산에 왜 오릅니까? 또 산에 올라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거기서 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나요? 종종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서 등산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걸고 죽을 고생을 해서 고산 8000m 이상 되는 고산을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뜻밖에도 많이들 실망한다 그래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숨 돌릴 새도 없고요. 거기 빨리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깃발 하나 꽂고 그리고 아니면 거기 이미 꽂혀있는 깃발 옆에서 사진 하나 찍고 거기 있는 깃발 다시 챙겨서 배낭에 늘 새도 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까딱하면 산에서 다 내려가지 못하고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뭐 특별한 뭐 즐거운 것도 없고 뭐 거기서 감격할 새도 없고 바삐 서둘러서 내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9000m에 가까운 8000m에서 9000m 되는 그런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고산지도 그렇지만 그보다 2-3000m 낮은 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1년 동안에 케냐에 가 있으면서 등산을 즐기는 친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킬리만자로 산 정상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데 올라가서 찍은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사진 한 장도 못 찍었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종종 거기에 그 등산을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해가 진 다음에 캄캄할 때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캠프에서. 그래서 정상에 도착할 때 해가 뜨게 되면 밝아지게 되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깜깜해서 아무 사진도 못 찍었대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밝아졌으면 사진을 찍어야지 왜 그때는 한 장도 또 못 찍었냐 그랬더니 그때 죽을 것 같아서 나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도 고통스러워서 사진기 꺼낼 생각도 못 했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낮은 3000m, 2000m 한라산이 1950m에 뭐 백두산이 2600m 그 정도 되는 산에 올라가면은요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경할 것도 있고 또 올라가면서 또 즐길 것 누릴 것도 있습니다. 또 올라가서 천지를 보고 백록담을 보면서 거기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또 포부를 키우는 그런 뿌듯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 정도 되는 산들도 대부분 그 주변에 기후가 썩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구름 끼지 않고 맑게 개인 날씨에서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정상에 있는 천지나 백록담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항상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동네에 있는 뒷산 등산하는 게 훨씬 즐길 게 많습니다. 그저 50m, 100m, 200m 되는 동네 뒷산을 등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떠날 때도 즐겁고요. 걸어가면서도 즐겁고 올라가면서 계절에 맞춰서 주변의 모든 산의 아름다운 거 다 볼 수 있고요. 올라가면서 여유 있게 운동도 하고 또 심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즐겁게 얘기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정상에 가도 거기서 여유 있게 앉아서 100m, 200m만 돼도 밑에 넓게 보이니까요. 거기서 밑에 펼쳐져 있는
넓은 땅을 보면서 거기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거기서 소리쳐 외치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거기서 참 바쁘게 얽혀 살고 있었던 인생에서 조금 벗어나 마음을 탁 트이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품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오히려 동네 산에서 가능합니다. 종종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취와 목표 그리고 그 목표와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산을 올라가는 등산에 많이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높은 산 정상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북한 단어이긴 하지만요. 그 정상에 종종 도달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 왜 가는지 잘 모르면서 간 김에 남들 못 가는 길이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부러워하죠. 아 대단하다. 근데 정상에 그렇게 온 인생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그냥 쓰레기만 있고 바람에 그냥 다 마모된 그런 황량한 바위 한 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 있냐면요. 인생에 남이 이루지 못한 정상, 남이 가보지 못한 정상 올라가면 거기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일수록 고산일수록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성취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성취지.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인증사진만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진짜 성취.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가 얼어 죽고 그리고 거기서 뒤늦게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타이밍을 못 맞추고 뒤늦게 내려오기를 시작하다가 결국은 다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2, 3천미터 정도 미국에서 2, 3천미터 정도 산은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가다가 올라가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를 가려고 해도 어떨 때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요 꿈에도 그리던 그 아름다운 광경 그 즐거운 자리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거기 구름이 끼고 우박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거기 오래 못 있을 경우도 참 많아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남들이 이루지 못하고 그저 몇몇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상 정복이 아니고 누구나가 갈 수 있는 동네 뒷산 같은 산을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를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못 구해도 우리 처자식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온 인류를 건지는 높은 고산을 정복하지는 못해도 뒷산 올라가듯이 내 가족들 챙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겨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그게 훨씬 즐거운 일이 많아요. 그게 훨씬 더 누릴 일들이 많아요. 그게 훨씬 더 그 즐거움의 자리, 성취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아니라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등산한 이 산은 고산이 아닙니다. 동네 뒷산 같은 데입니다. 끽해야 50m, 100m, 뭐 100m.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설교, 교훈.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산, 그냥 조그마한 언덕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올라가신 이 산은 아무나 가지 못하고 너무도 너무도 위대한 성취에 해당되는 높은 산을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가 올라갈 수 있는 인생에서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동산과 같은 성지, 그런 작은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퀄리티 타임을 가지시려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려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자기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확보하려고 가셨어요.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계속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장시간의 설교를 하는 바쁜 사역의 일정을 잠시 멈추시고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지금의 골란고원 쪽, 시리아 쪽,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왜요? 거기에 제자들과 12명과 따로 좀 지내고 싶으셔서 그곳에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나가야 될 그 사도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중한 시간, 누릴만한 시간, 값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서 확보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그 산 밑에 모여든 거예요. 성인 남자들만이라고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어쩌면 2만 명에 가까운 큰 무리가 몰려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5,000명을 5병이어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먹이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끔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작은 성취, 우리 인생에 내 곁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가끔 조그만한 인생의 성취를 통해서 올라가 함께 누리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인생의 작은 언덕, 작은 산과 같은 그런 성취의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작은 인생의 정상에서 아직도 그 정상 밑에 남아있는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정상에 올라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정상 밑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는지 그 몇 가지 비결들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의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상에서 조그마한 성취가 있을 때 이제는 바쁘게 쫓겨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동안에 내가 수고한 열매를 좀 누리고 그동안에 나도 좀 내가 수고한 것에 덕을 보고 이제는 나도 이제 좀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유 있게 누려야지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올라갔을 때 사실은 12명 데리고 조용히 오붓하게 뚝 떨어진 인가를 벗어나고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는데 수만 명에게 그냥 둘러싸이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큰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와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1,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사역을 했더니 그 결과로 이렇게 구름 같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구나 라고 그것을 사역의 열매로 간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따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야라고 그 결과에 감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모였을 적에 예수님께서 또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 사람들인가 이들에게 내가 또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 배고프게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처지에 있다가 그래도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잠시 우리의 인생에 조그만한 성취를 이루어 그 성취의 정상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 눈에 아직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종종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도 다 거쳤어. 좀 더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벗어날 수 있어. 이 정도 생각이 들지. 그때 그들을 향하여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게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셀프 모티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야, 쟤네들 불쌍하지 않니? 쟤네들 굶주리지 않았니? 쟤네들 배고프겠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쉼을 만끽하고 내 수고의 열매, 내 성공의 열매를 내가 늘 누리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먹이고 채우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동을 시작하게 돼.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에게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조그만한 성취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해주는 위로부터 들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주변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을 해줍니다. 너 거기서 혼자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아직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한 끼라도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누군가가 그걸 지적을 해줍니다. 많은 경우 인생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까지 생각이 갔을 때 많은 경우요.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찾지를 않아요. 그때 가서 또 자기가 결정해서 해요. 아니에요. 그럴 때 위로부터 들리는 말씀,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때 내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럴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 사람들 배고프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빌립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서 먹인다고 해도 아마 배불리 먹게는 못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빌립의 대답은요. 지금 수천 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굶주려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안타깝기만 하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축복해 주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서야, 판단해서야.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그 계산만 하고 앉았어요. 이 세상에 굶주린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럴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과 수만 명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지 못해도 2만 명을 먹이지 못해도 굶주린 사람이 네게 있으면 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수천만 달러 가지고도 안 될지 몰라요. 불가능한 일이야.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1불, 2불, 3불은 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빵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원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자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벌어졌던 일이 기적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부터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뭐든지 잘 모르고 있으면 신비하다가 더 알게 되면 신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숙이 연구하고 신학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 중에서요. 애초부터 기적을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국 성공회는 공식적으로 기적을 안 믿는 게 교리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다. 이게 교회의 공식 교리입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이룰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 5천명을 먹이려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이 그게 안드레의 표현대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온 인류의 기근의 문제 네가 책임져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네가 가진 건. 우리 인생에 사람들마다 인생마다 다 다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10m 언덕에 올라가서 쉴 수도 있고요. 20m 언덕에 올라가서 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m 정상에 올라가서 아 내가 수고 많이 했지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10m 정상의 업적이건 아니면 100m에 올라가는 성취건 상관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하려고 할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종종 그 인생에 조그만한 성취를 이룬 언덕 위에 섰을 때 혼자 있으면요. 아무리 위에서 음성이 들려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곁에 몇 명이 같이 있어야 돼. 몇 명이 뜻을 맞추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 온 세상에 딴 생각을 하더라도요. 내 곁에 있는 서너 명이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 우리가 우리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 우리가 일단 해야지. 그것을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료들이고요. 셀교회의 가족들이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교우들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해야 되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계속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다른 본문에 보면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는 지시가 내렸을 때 제자들은 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시는지 전혀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 하나만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왜 그런 걸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네 그거 하나만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조그만한 부담의 말씀 하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가서 나눠주라고 했죠.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벌어지는 기근의 원인과 또 굶주림의 원인과 또 평화가 없이 분쟁이 벌어지는 원인 이런 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It's not your job.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나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조그만한 오늘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명령과 지시와 하나님의 주시는 부담 하나에 순종하면 충분해요. 그랬을 때 기적이 벌어졌죠. 그곳에 5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만 명, 2만 명.

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조각씩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찬 조각들을 거두었습니다. 왜 열두 바구니였을까요? 그때 발로 뛴 사람이 열두 명이었으니까 각자 바구니 하나씩 들고 뛰었겠죠. 각자가 들고 뛰었던 그 바구니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은 바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열두 바구니 하나씩 차고 갔겠죠. 그 차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고향 가서 자기 가족들 줬겠죠.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그만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넉넉한 축복을 주셔서 이제 내가 잠시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했을 때 그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것을 부둥켜 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조그만한 거 베풀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태어 수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일이 벌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던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남은 것만 챙겨도요. 나중에 바다 건너가서 갈릴리 호수 건너가서 가족들한테 며칠 몇 날 먹을 음식을 손쉽을 만큼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한 바구니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그 군중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가 구제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족을 채우는 게 구제입니다. 그 구제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육신이 배고프고 고통받는 걸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래요. 그러면 그 측은히 여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대신에 판단을 합니다. 무슨 판단이냐면 이 무리들을 먹이고 나면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구제를 했으면 그 구제의 결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야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측은한 마음으로 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이고 조건부의 구제지. 여러분 이 무리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다라고 환성을 올렸을 때 그게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메시아, 그들을 위해서 영생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유대민족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란이에요. 그게 정치적인 반란이에요. 그게 쿠데타예요. 그럼 반란으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었죠. 똑같은 군중,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모였을 적에 그들에게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기근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기아를 해결해주는 것 그거 다 쓸데없어. 그들이 결국은 기독교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해가 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힐지도 몰라. 그 계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해야 돼. 구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을 조금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이 있어서 그들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즉각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골짜기건 산꼭대기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신 그 아버지를 조금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큰 무리를 사람을 보실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본능적인 성품, 본능적인 반응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조건 걸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셨기에, 예수님이 인도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그래도 내가 헤매지 않고 조그만한 인생의 성취의 산 정상에, 언덕의 정상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 지금 10m 정상도 아니고요.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에서도 버지니아에서도 북버지니아에서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류의 꼭대기 1%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이게 왜 정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왜 내가 정상에 와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99%는요, 저 밑에 있어요. 어쩌다가 몇 명, 어쩌다가 내 동창들 수백 명 중에서 한두 명 나보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것만 보고 계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 그러면요, 내 인생에 나눠줄 거, 남은 거, 여유가 있구나를 발견. 그 다음에는요, 저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 그거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민족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온 인류를 책임질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으세요.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베풀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만 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정성에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셔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돼. 한 달 후에 5월 13일, 14일, 15일 사흘 동안 가까운데 덜레스 엑스포 센터에서 3만 명의 발런티어들이 모여서 500만 개의 식량 패키지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 식량은 그때까지 100만 불을 모금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한 2천 불 정도 이미 모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또 목표를 정상의 높이를 높이 잡으셔서 만 불로 잡으셔가지고 우리 주최 측에다가 만 불 약정을 했어요. 그 만불이 어떻게 모일까요? 한 분이 덜커덕 만불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태세요. 내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00만불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서 식량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500만 개의 한 끼 분량의 식량으로 포장하는 거를 인건비 들이지 않고 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전달할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실제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내게 될 거예요. 비용이 또 들어요. 보내는 운송비. 그거는 그거 받는 선교사님들이 모금해서 되게 될 거예요. 뭐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2시간 시간 내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이 몇 불이건 몇십 불이건 몇백 불이건 내가 있는 그 정상에 어울리는, 그 언덕의 높이에 어울리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하는 것에 비례할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수백만 배의 일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질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규모가 큰 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5천명 한 끼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서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14,000명의 아이들을 1년 내내 먹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누릴 만한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낮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 그 작은 할 수 있는 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병든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죄책감 때문에 또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는 자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비롯한 세계 선교의 그 현장, 그 최전선에서 우리는 이 기도와 영적 전투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BBN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BBN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이 참된 본질과 신앙적 우려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분과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모간의 대표 강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총 20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알고 그 깊이로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등록하여 공부하길 추천하며 주소는 bbnbi.org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우리들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듯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용서를 구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서 참 평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4: 제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우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리학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2: 제9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성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4: 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휘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2: 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우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정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8장에서 1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방송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분명 누군가 BBN 웹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BBN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분들에게 BBN 방송 웹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BBN 방송을 소개하십니까?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과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만을 고집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희 BBN 방송국을 마음 놓고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ITL 카드를 통해서 말이죠.